능심요 아직 스님의 사용리는 고모 무렌요 노리로미는 범가로마나 브레아노 팅토부임바 등도금 가이사 능심유사 미류레 스님의 장도 요쇼 슈마너거공 스테트모로송 스롱 아리움적만 로컬 스드마리롯 분원쇼 은어맛바 스드마리카 그유기엑라 레응사 스테크텍 가이는 하고 아니차뎁카 근사 뎁카 아고 아촘밤 숑두 아리문슈 슈마나 고공 구유 막느 라블로쳇 슐라무니니 근나맛바 거이사 츠라 텐텐무니니 구 간느 막쇼 영리나라 텐텐 슐라무니니 팅송 뜻카 아간린나 아존송 아얍 마감모 은나맛바 구유 남심뉴사 미르레 덩양도 승잉의 장도 유슈 은나맛바 그이는 톱톱부 아리 츠 미르렘 스테크텟 아고 아닛 은 믹둠 아링카 링가콤 아리렘 인조이라 마카초 인조이 카타 마초 무군사 립립카 도도사 미츠카 아브량 타르시부 욕봉라 양니 크텟 욕봉라 마예 톰가초 알롱 둥궁둥랏 머튼치 롱토피사 롭시조카 쳐넌모 아레는 마바 시조부 품스포널 아리고렌송스 쿰든가 통한모 나티 동미츠 음염롬도 세농오

계시 치수 년중 나케 미디로 간 템바체루 어디 기찹나샤 닐딥 조웨기 갑로 다워 응어찹 야나 노미니카 러자이보 창이 봄니 미 어디기 톱시이 나지 미치디 미탁보이 다톨렘 데이터 디에 빠지루 봉투카마 간 텐카기야 랍미추보이 D insa ngachaki chisu nyensung yana life insurance su phya jaga chena phento bompo then chu shi in di ki ra depi ki kablo ma phem ba chi ru rang gi gyable rang gi buji pocho chu lo phento chu shi in laso ta ngachi lerim semana di yu e khe lenge chu ingen se lo ngachi taring ki lerim le sunglu thamo fi do in semana